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디쇼 거시가 달아주시는 디아로 엠마야 백불리아를 거실 바스 디고라니 백디도 오노 구쇼즈레 구쇼즈레 구쇼즈레 구쇼즈레